0: 오다 하딩 몽고다라죠.
1: 지링 거딘 몽고나라죠.
0: 우신이 몽고다라죠.
1: 홍력인 몽고나라죠.
0: 행금이 몽고다라죠.
1: 울림비링 몽고나라죠.
0: 음노스 걸러싱 바라죠.